0: 하나님께서 기회가 도움을 자 마드 프레젠트 오 카오리 연구의 집주 다오지 어디베이노 election time 오지 오케이 조지엔 초반에 우리 피드로가
1: And no, can I use it? It's in that
0: yeah. I'm going to figure out.
1: Yes.
0: If you grant Ronaldo, George Sebo, I'll call in Simula, Apple Paco, Ricardo Cacata, Manchester United, Apple for Ronaldo, local fans, Apple for Benzema,
1: Beckham,
0: Ocaso, yeah, obey. And Mikey Olise, it seems only a small boy corner.
1: Oh, me na na makacho se.
2: Silver Sports.